0: 되셨대요.
1: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.
0: 그렇죠. 첫 곡 듣고 숙종 임금님의 고양이 얘기를 들려드리죠.
1: 네.
0: 김재희가 부릅니다. 애증의 강.
1: 네.

0: 금손이라는 고양이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시민이 지은 금묘가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.
1: 네.
0: 궁중에 황금빛 고양이 한 마리 있었으니 임금께서 사랑하시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네. 독차지하여 늘 임금 곁에서 나고 자라며 따뜻한 품속에서 먹고 자고 귀염받았다네. 임금께서 손수

0: 어루만져 주실 때면 기뻐하며 소리내어 응석을 부렸네. 어느 날 갑자기 룡호가 세상을 떠나시니 모든 신하 슬퍼하고 온 나라가 통곡하였네. 금며 또한 이를 알고 슬피 울부짖으며 사흘 동안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네. 궁궐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고기와 밥을 주어도 고개를 돌린 채 쳐다보지도 않고 죽음을 택했네. 대비께서 이를 가엾게 여겨 비단에 싸서 묻어주라 하셨으니 임금의 능 길목 곁에 작은 무덤 하나 이루었네. 아, 말세의 사람들이여, 금묘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.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잊어 난신적자가 되지 말아라.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아, 모름지기 이 금묘의 일을 실록에 칭송하여 적어둘지어다. 어때요?
1: 임금님과 고향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. 동시에 은혜를 저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따끔한 일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
0: 그렇죠.
1: 그런데 고양이 말고 강아지나 다른 동물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나요?
0: 궁금하죠.
1: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
0: 좋습니다. 양희은이 부릅니다. 새노야 새노야.
1: 네, 들으시겠습니다.

0: 강아지 그림의 대가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화가 이암의 화조 구조라는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?
1: 그럼요. 봄날 꽃가지 아래에서 강아지들이 햇볕을 쬐며 졸고 있는 정겨운 그림이죠.
0: 예.
1: 네, 표정만 봐도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서 참 미소 짓게 만들더라고요.
0: 그렇죠.
1: 네.
0: 이번엔 옛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매 얘기를 해볼까요?
1: 아,

0: 혹시 여기 혹수베이에서 가끔씩 보게 되는 그 날카로운 매를 말하는 건가요?
1: 맞아요. 귀한 매를 잃어버릴까봐 꽁지 기세 주소와 이름을 적은 가죽 꼬리표를 달았는데 그 꼬리표를 시침이라고 불렀답니다.
0: 혹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침이 떼지마 할 때 그 시침인가요?
1: 맞습니다. 남의 매를 탐내 가죽 꼬리표인 시치미를 몰래 떼고 자기 매인 척 했던 데서 그 말이 유래됐대요.
0: 아,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에 그와 같은 옛문화가 담겨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고 재밌네요.
1: 그죠, 모르셨죠?
0: 네.
1: 한편 조선의 성종 임금님은 성군이면서 엄청난 동물 덕후셨다고 합니다.
0: 궁궐에서 원숭이와 매, 사슴, 심지어 학까지 다채롭게 풀어놓고 키우셨다죠?
1: 맞아요. 추운 겨울에는 원숭이에게 가죽옷을 해주려다가 신하들에게 따끔하게 혼나기도 하셨대요. 신하들에게 혼나시는 임금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
0: 저도요. 왕뿐만 아니라 선비들도 학의 날갯짓을 다듬어 정원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들었습니다만.
1: 네. 학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를 읊으셨다고 합니다. 멋있죠?
0: 네, 멋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세 번째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죠. 송창식이 부릅니다. 고래 사냥.
1: 네.

0: 따뜻하게 해주면 겨울에도 그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음악 친구가 되었대요.
1: 그렇군요. 자, 이번에는 원앙과 오리 이야기예요.
0: 네.
1: 연못이 있는 양반 집안에서는 원앙이나 오리를 키웠는데 원앙은 부부간의 금수를 뜻하기도 해서
0: 그렇죠.
1: 안채나 사랑채 앞 연못에 풀어두고 자식 교육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로 관찰하며 아꼈다고 합니다.
0: 그랬군요.
1: 네.
0: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을 통해 들어온 앵무새는 양반과 최고의 희귀 애완동물이었다고 해요.
1: 아마 사람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를 뜰에 두고 손님을 맞이했다면 큰 자랑거리였을 거예요.
0: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
1: 안녕하세요. 그러고.
0: 네. 그 밖에 조선시대 양반들은 단순히 매나 학처럼 풍류를 읊는 동물 외에도 마당에 대형 비둘기장을 지어서 희귀 품종을 수집하거나 사랑채에 백자 어항을 두고 금붕어를 관상하는 우아하고 운치 있는 취미생활을 하셨대요.
1: 그렇군요.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은 한국 최초의 비둘기 전문 사육 서적인 발합경이라는 책에 털 색깔과 문양에 따라 23종에 달하는 관상용 비둘기 종류를 세세하게 기록하셨다고 합니다.
0: 옛날에도 그런 책이 있었군요.
1: 그러게 말이에요.
0: 네, 한편 금붕어의 금자가 재물과 부귀를 뜻하고 물속을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도가적 선비족 풍요와 어울렸기 때문에 양반들이 특히 선호했다고 해요.
1: 네, 우리 조상님들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며 인생을 멋지게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죠?
0: 맞아요, 정말 그래요.
1: 네, 자 여기서 마지막 곡 들으시겠습니다.
0: 네,
1: 새로운 곡인데요. 이날치가 부릅니다. 범 내려온다.
0: 네, 아주 신나실 거예요. 네. 네.

0: 네, 판소리가 현대음악하고 아주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.
1: 네. 네. 디스코창 생각나요?
0: 네, 디스코덱에서 틀어도 될 만큼 그렇죠. 좋은 리듬인 것 같아요.
1: 네. 네.
0: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애완동물 사랑이 이곳 뉴질랜드 사람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?
1: 맞아요.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물의 애롱에 웃고 이별에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.
0: 그러고 보면 동물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깊은 교감은 나라와 시대를 뛰어넘어 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.
1: 네.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지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애완동물이 있다면 소소한 기쁨과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
0: 글쎄요. 우리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
1: 네. 저희 아리랑 토크쇼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FM 104.7MHz, AM 1431kHz에서 방송되고요.
0: 또 웹사이트 www.radiohoxbay.org.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답니다.
1: 네. 다음 주에는 조선시대 궁궐의 인기 직종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네.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
1: 안녕히 계십시오.